0: 놓지 말고
1: 어이 기분
0: 하나 둘이 받는 듯이
1: 어이 기분
0: 여느 수물이 받는 듯이
1: 어이 기분
0: 어이 벗기고 내잔다
1: 어이 기분
0: 이명추나 자명추나
1: 어이 기분
0: 서해 바다에 있다가
1: 어이 기분
0: 동해 바다에 새끼 칠라

거대를 쓰고 15개 추정국가 무력까지 동원한 미제 침략자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의 도장을 찍었습니다. 바로 이 집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해온 미제의 패배가 세상에 공포됐습니다. 미제를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 싸운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오늘도, 아니 먼 앞날에도 길이 빛날 것입니다.

1950년 6월 25일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괴뢰군을 내몰아 창건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 침공을 해왔습니다.